0: 빨린다 와 일리드 디맨의 마 스토리라인 전나 카메라 얼른 나가봐라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You little demon in my storyline Don't knock on my door I'll see you out
1: Hey!
2: You are tuned in to Kids FM 101.7
1: Let's have fun!